나나나나 따촘 따촘 싹 생각했으라 이에 망가잡자카 장도만에 망가잡자 망가다 그래서 보자매 라따 라빠따 잡다 라다 라리다 장가 벌리디오 보라랑가 보라서라 보라 반와리 마하리 자자리 마하리 자자리